자, 리스코트 크리고 American Archive of Public Broadcasting 아 KYU 케이크는 딱지 옥수 라이트닉 Ask an Alaskan 남극 요갈라가닉 티카닉닉 수관음 질라가닉 아사닉 수 암슬가닉 니까가이 궁아웃은 박스구 Throwback Thursday 20 KYUK.org